0: 아, 니가 막간에 작가. 아, 니가 예예예. 아, 니가 막간에 작가. 아, 니가 예가 작가. 아, 조금 마신 도알랭가 시워 때문에 긴칸 가봤다 간다. 오신 뒤에 다 당이 끄맥 따머리 키시샤. 민부시하게 당이 깨시오. 맥에 가야맥 가시 차대딩 거 같아. 이때미 조금 뒤에 말까시 바야 당게 세 끝나게 칙하고 간다. 이게 샤 트라디시다. 토 트라디시 트위터 큰이 좋아랭가 좋아꾸라 티 안데비 담라 트라디션 돼 양 그것도 맞다. 큰이 그 맞다. 그것도 맞다. 야 와꾸루 뒤에 예샤한테 당기
1: Teu tirica roti, teu coendino, teu doji, te anacotica, creitam siki, exca FM siki.